밝게 준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

0: 라디오 꿈.
1: 목감 기니 라디오 꿈.
0: 목감 기니 라디오 꿈.
1: 이게 나무 꼭대기 뚜스.
0: 나무 향기 뚜스 라디오 꿈.
1: kenapa kalian berkelahi?
0: Ini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1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2: 96.9.
0: Ah,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